0: 아래 쪽단 스톱을 알아야 돼. 뭐라고
1: 생각해? 야, 너야! 야, 너 왜 이렇게 냐뽀?
0: 디스라이클 라민 야말.
1: 소파 고위 아구라 끝나.
0: 저 블럭 아빠 아니로.
1: 야, 올라 이끼를 뭐 이끼야.
0: 올라 뭐 그래. 땅안구 양 땅안 물어.
1: 니 걔네 다 들어.
0: 땅안 생기 양.
1: 어빠 이끼 양.
0: 이끼 간 디노 랑 타올 뭐. 해피 버스야 양. 나비 아직 가방 줄게 양.
1: 아빠 또 양 왜 미켜 구이?
0: 아고 pengen gua kue keliling dunia.
1: Aku bayang deh, ra tau yang.
0: Muka-muka ade iso nang luar negeri ya bar kia sugi terus nang luar negeri ya.
1: Amin.
0: Amin. Jauh keliling ya. Happy visit.

0: 그런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털러 오는 거예요. 사랑 다 내 거, 다 내가 가지려고 이렇게. 제가 이번에 킬링 커트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코러스 부분. 한번 보여줄까요?
1: Let's kill this love. 그냥 송이 아니에요, 이거는. 템포, 아예 템포를.

0: 눈만 마주치면 바로
1: 그쵸?
2: 걱정할 신경 쓰세요.
1: 말 듣지 않아도
0: 다음 페이지 보세요.
3: 저희가 같이 이제 미팅도 하면서
4: 제가 운전하고 싶다고 했어요.
3: 감독님이 되게 멋있게 영화처럼 만들어서 진짜 놀랬어요.